0: 계란 호떡밥,
1: 양대 뿌리,
2: 양대
1: 뿌리,
2: 양대
3: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
0: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
4: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 양대 뿌리,